0: 이문 잔치오데 니데 안칭 자안이랑한 안칭니 비엔니 비망나 낭밭급바 몽송밭급바 응아 니바 우아랑코 틱탁 안칭니 낭안이랑나 자온 안칭니 비엔니 안생 발조카니나바 낭바타 네 늑나마나
1: 나시망 자아릉아니 안칭니 비엔나 감차타 예니 비둥오 독도 제디다 엔마락니 아간탈라테 오나니랑코 크나스와하 아루야논 예 프로그램 난 돈소금은 소모이바 못나하 다우득득사니 자만은 아시마 볼리우드 멜로디 프로그램 코크나소나맛겐 얀 아카시와니 투라 얀 아카시와니 투라 소모이다 오 프리니스니 바지 미닛 콜라치 응화하 예 소모이온 아시마 볼리우드 멜로디 프로그램 모 등탕등탕 힌디 필름니 기트랑 코크나소나맛겐 스캉파온 아시망나 Dil Filmoni, Anuradha Podpal, Aru Udit Narayan Nirangappa, Hampyar Karnevale Gitko Gamatanginga.

0: 아유, 염이스티랑 내 도나 가해적 난리 오카이 자만기노.
1: 봐봐, 얀 닦아봐 잔이랑 내 낙나리 남자와 나디 지급바 잔이랑 거디 논통나 사낭족바.
0: 나죽동 나마이코마스야. 앙이 그숙 자나 스카랑 거 자나 만나 드빳 아가 자이겐바. 안탕니 자나 스카 거 주소갓 나 만나 나가고 나 위자마.
1: 암바, 나 자프레디멍 자마노 나 사조고데 낙유비엔이 남근이나 사가닝해바. 뭇듬 지급바 아로카리 낭톳급바 잔이랑 거 왓보하. 낙유비엔이 남근이나 남마 자아니 미슈 삼자가랑 거서 자보하.
2: 야고 커미셔너릿 오브 푸드 세이프티 메갈라 실롱니겠다 위야 띵아.
3: 나시망 딜필니 깃코 크나소아하 다오조졸 나시망나 비타 필모니 아누라다 팟왈 아로 우딧나라얀니 릉가파 코엘 시테리보리 야깃코 까마탕이야.

송니 자 그때라니 살나 동나빠니아 탐무 만데라 아코마나 크라그파 송니 프레시덴 스리마티 드로파티 무르무니 아 송니 만데랑나 힌디 아로 잉글리시 쿠스키아가나니코 아치쿠치 페스카야간 그파코나 시망크나 소나마나하 다오 소메랑 동이야니그만 가가린 마락 아로 니돌니 아 송나르 미텔라니 깃코 가마탕잉아 깃따랑 잉아 당방치나 인디아